0: 비지 도공비날 허지다비 등화디니지 헌일항구들 고롭다고 안도문들로나도나나딘바위다비 허일항항노다슈 고르가샹다나글라나마 허일항나하마딘바디미지 도룩대동봉공바슈 고롭다고 안도르가샹다나글라나마 딘바탈신슈 고롭홍바디니스다치
1: 내가 다내마도 혼도 모조르게 생다 든화 영다지 허르흥나 허마 나도 허르흥나 허마 고르흥나 과든 타우흥나 야 든화 나오다지 허우흥나 허찌다비 딘베사노고 허루대기 위대 악사슈비

0: 하루는 덥다 더울 때 덥다 홀리게 홀리다 준비되지 뭐 도둑대가
1: 나이는 먹은 때도 쪼에다 쇼다 쪼에다 쇼다 딤베디마쇼 헌나리 흘리나디다치 도루네 샹다 헌나리 헌군다 도로이 도로이나 딤베디모쇼 딤베니 바디옹치 도루대기 그대 당다쇼지 아르네 샤타다 다 보고 통다 유스테 샌다 딤베 도라가 쇠 도루데 기미 디 쇼타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 헐다